0: 좀 얘기를 외과로.
1: 마음에 빠져.
0: 이 TV는 All Radio. All Radio.
1: All Radio. All Radio. All Radio. All Radio. All Radio.